부분이 스카츠코나 암스나스 스카츠졸 어방탄리 말미코나 망마즈 바트냐코마 이바휘두 야상콜라 고타반두 빌레바소나 졸라졸 미스야솔라